0: 하잖아. 먼저 슈퍼 컴퍼
1: 센스 올 리스트릭션 앳 플레이야?
2: 아시아나 102 프라이 헤링 200 벡타드 파이널 아프로치 코스 디센더 메인테인 9000.
1: 아시아 라이트 헤딩 200 디센딩 9000 아시아나 102 슈퍼.
2: 스마트 캣도 200 턴 레프트 헤딩 330.
3: 레베링 330 스마트 캣 200.
2: 멘터리 3904 도쿄 아프로치 라웨이 16레스트 엑스펙터 아이리스 양키 라웨이 16레스트 아프로치 QNH3000 인포메이션 리마
4: 인포메이션 리마 인시시도 엑스펙터 아이리스 양키 라웨이 16레스트 QNH3 3000 멘터리 3904 리퀘스트 퍼드 디테일
2: Mentally 394, cleared via Lutas Golf Arrival, Descender Maintain, Flight Level 150.
4: This is Level 150 and Lutas again.
2: Mentally 394, cleared via Lutas Golf Arrival.
4: Lutas up, available Mentally 394.
2: 아시아나 102, turn right heading 240, descend on maintain 6000.
0: Right 240, descend 6000,
2: Smart Cat 200, contact Tokyo radar 120.2.
3: Radar 1202, Smart Cat 200.
2: 올인폰 179 도쿄 아프로치 라웨이 16레스트 클리어드 비아 수폭 골프 아라이벌 디센더 투 리치 플라이트 레벨 150 바이 데스포
3: 아시아나 102
2: ターンライトヘディング290

0: 한국 322, 프라이 헤링 160, 벡터 2, 카나다 포스 코스, 지상 메인테인 9000.
1: 플라이 헤링 160, 지상 메인테인 9000, 내려 한국 322.
0: 오렌지 하나 522, 프라이 헤링 360, 벡터 2, 카나다 포스 코스.
2: 헤링 360, 오렌지 하나 522.

0: 난 라이트 아니까 그래.
1: 오렌지 라이나 640 departed body.
0: 오렌지 라이나 640 contact 나이타와 113-5.
1: 113-5 오렌지 라이나 640.

0: 도쿄 어프로치 그래프는 진에어 209너 플라네베 150 인포메이션 줄루
1: 진에어 209너 도쿄 어프로치 람웨이 16 레프트 클리어 데 비아스 1 골프 아라이버 디센터 메인트 1 반타장
0: Expect runway 16 left, follow swamp, golf arrival, descend maintain 11,000, clear 209er.
1: Japan Air 8664, descend and maintain 6,000.
2: Descend and maintain 6,000, Japan Air 8664.
1: Singapore 11,000, lightning 2,900.
2: Turn right, heading 290, Singapore 11.

0: 코리아 0994 디센더 메인테인 6000.
1: 디센더 메인테인 6000 코리아 0994.
0: UPS 109 리크레드 다이렉트 비너스 디센더 메인테인 플라이트 레벨 150.
2: 비너스 플라이트 레벨 150 UPS 109.
0: 오렌지아나6 1 6 동키아프로치한웨만6레프리크레드다이렉트루타스웬루타스골프어레버메인텐프라이벨2 4 0
3: 남웨만6레프트리크레드루타스웬크리아루타스골프어레버인텐프라이벨아컴2 4 0
0: 오렌지아나6 1 6 4 3
3: NK2 4 0오렌지아나6 1 6

0: 오헤니안 시크로시스 건다 도쿄 레다 120 데시멀 2
1: 120 데시멀 2 오헤니안 606
0: Japan 6784 건다 도쿄 레다 120 데시멀 2
2: 120 데시멀 2 Japan 6784
0: Dark 180 Liquid Direct 2 Big Sand Eastern Maintain 7000
1: Direct 6000 Eastern Maintain 7000 Expressful